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막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이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계장터 신경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계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흘의 날을 찾아 바까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무려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희망의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려, 씨를 뿌려. 조금이든 많이든 전부든 중요한 것은 뿌리는 것이야. 희망의 나다를. 뿌리는 거야. 너의 미소를 내 주위에서 반짝이도록. 뿌리는 거야. 너의 활력을 삶의 전투에 직면할 수 있도록. 뿌리는 거야. 너의 용기를 다른 이의 삶의 장애를 해결하도록. 뿌리는 거야. 너의 열정을, 너의 믿음을, 너의 사랑을.

뿌리는 거야. 아주 작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뿌리는 거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거야. 각 씨알은 작은 한 귀퉁이의 땅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방금 들으신 노래는 노부의 일으켜줘였습니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희망은 쓰러져도 꺾이지 않고 다시 탄력 있게 일어서거든요. 그 금빛 날개는 여전히 활기차게 우리를 잘 버텨주죠.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시련의 날을 견뎌내줘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늠름하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은 영국의 소설가인 샬롯 브론테의 인생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오늘 들려드린 노래와 시에서처럼 다음 한 주도 나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들려드리며 시와 음악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